0: Golden Plus Herbal Soap.
1: 윤석열 누나, 신영우 세대세, 머스킨 고, 포암, 디마, 아쿠아, 트라이 Golden Plus Herbal Soap. 아쿠아, 머스킨 고.
0: Golden Plus Herbal Soap. Para sa maputi nga pani, hamis nga kutis. Golden Plus Herbal Soap.